3분 메시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죽음을 계획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들고 나뭇가지 둘을 지워 불을 피우고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뒤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슬프고도 처연한 계획을 세웠지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계획은 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먹고 죽을 남은 양식을 계산했고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죽어야지 마지막까지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놓친 계산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계획은 모두 틀어졌죠.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으며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풍성함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신 건 통 안의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꾸신 건 과부의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고 체념을 소망으로 바꾸었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생명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두 생명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형편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사르밧 과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이 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인생의 끝을 정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미십니다.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그저 풍성한 식탁을 얻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게 된 기적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도 어쩌면 더 많은 소유가 아닐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다시 살아갈 용기, 다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그 생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포기한 채 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그 과부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살아갈 내일을 주겠다. 라고요.

아멘. 마커스의 찬양이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시간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끝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너무 때로는 그 채워주시는 은혜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 그렇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곳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또 사르밧 과부처럼 기름과 밀가루가 다 떨어진 곳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과부에게 일어났어요. 죽고 싶고 죽으려고 했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생일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밀가루와 기름에 매여 사는 이 세상의 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딸로서 다시금 과부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에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기적 같은 하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선물해 주신 이 하루,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남인혜 씨가 신달자 시인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신달자 시인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는 부자였는데, 신달자 시인은 가정을 지키지 않는 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는데, 대신에 그에게는 참 어머님의 그 아주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랑을 그 신달자 시인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소풍에 가서 이제 소풍 갔다가 작은 밤토를 하나 주워왔는데, 어머니가 그 하찮은 것을 받아 들고는 정말 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준 밤이다. 얼마나 잘생기고 큰지. 내 자식이 이런 왕밤을 주워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밤돌인데, 그 어머니는 딸이 주워온 그 밤을 왕밤으로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신달자 시인은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어머니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밤톨이어도 어머니에게는 왕밤이다. 나는 찌그러질 수 없다. 엄마가 나를 왕밤이라 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또 찌그러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사랑 때문에 참 유명한 시인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남인애 교수님이 모든 엄마가 이 신달자 시인의 엄마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엄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이 왕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그 오려서 카네이션 만들어 오면 그 솜씨 없는 아이들의 그 카네이션이 왕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초등학교 때 또 아이들이 삐뚤삐뚤하게 글씨를 적어서 편지를 엄마한테 가져오면 왕밤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쁨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예쁜 거는 안 가져오고 무서운 것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성적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져오는데 문제는 그 성적표가 썩은 밤이 될 때, 이 성적이 나쁠 때죠. 예. 참 이런 거를 사춘기 엄마한테 가져오게 되면 이 사춘기 때 엄마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밤이냐 내다 버리라 이렇게 할 수까지도 있는데 다행히 사춘기 엄마들이 자제를 해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쁜 성적을 받는 순간 이것도 성적표냐 이렇게 던져버릴 때 그 아이 인생을 좋지 못한 성적표로 평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보석 같고 보배로운 아이인데 그 조금 잘못 받은 성적표로 아이들을 평가해버리면 불행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도 이 썩은 밤토를 가져온 때에도 왕밤이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이 폴린 코어를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과 교장은 학습이 지진하다 장래에 아무것도 못할 아이다 정말 썩은 밤토를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는 왕밤으로 여전히 대합니다.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과학자가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와의 만남 참 이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어머니의 만남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만남 또 우리가 교육자들 뭐 직장에서 만남 참 이거 만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재혼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은 안식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과부인 며느리 룻을 재혼하도록 지금 나오미가 주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복된 앞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실패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가정을 다시 세우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참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정말 복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의 룻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앞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볼 때 앞길을 열어주는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의 앞길을 열어주는 나오미는 룻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알았습니다. 자, 룻이 이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 사랑을 이 사랑과 호의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 그 가정의 친족인 보아스가 성경의 말씀 따라 기업 물을 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들의 기업 물을 바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고 이 룻이 이삭 죽기를 보아스 밭에서 하기를 그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룻을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할 때는 아마도 그 이삭 죽게 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의 사랑과 호의를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추수 끝날 때쯤 되면 아,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게 될 것을 나오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에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진전이 되어졌고, 2절을 우리가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의 보리를 까불리리라. 자, 여기 우리 본문에는 언급이 안 돼. 원어에는 그리고 이제라는 이 말씀이 2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 말씀은 나오미가 그동안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사랑을 쭉 지켜보다가 이제 결정적인 날이 이루러서 현재와 지금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룻의 이제 남편이 되겠다. 이걸 확신해서 룻에게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서 청혼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부모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아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올 때, 얘야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런 자녀들과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절대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복되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가복음 1장 12절 14절 16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사가랴에게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앞으로 요한을 주시는데 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살피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자, 1절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소개되는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너를 위하여, 참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은 너를 위하여라는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여보 당신을 위하여, 아내는 여보 당신을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면 그 가정은 정말 앞길도 안 열리고 소망이 없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라도 너를 위하여라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세워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노년의 과부인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제 재혼을 주선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도록 하겠다. 이제 자기를 떠나보냅니다. 정말 이건 과감한 결단이죠.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오미의 룻을 향한 사랑은 지식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할 때 지식을 근거로 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너를 위하여 이제 재혼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이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업 물을 짜라. 이제 룻기의 주제가 이제 기업 물을 짠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속자, 구원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잃게 되거나 자녀가 얻게 될 때는 가까운 그 친족이, 근족이 그분을 위해서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까지 하게 해주는 이 제도가 기업 물을 짜인데 이제 이 기업 물을 짜가 이 보아스의 가정에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꼭 남편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안식할 곳은 이건 그냥 가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안식할 곳은 이제 재혼해서 가정을 마련해 주겠다 의미인데 이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녀들 결혼시키면 이제 잊어버렸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제 이 구약의 고엘 기업 물을 짜 제도이라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어야 되고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할 곳이 있다. 이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건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지고 이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 오직 안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있는 가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가정이어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가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룻도 가정을 경험했죠. 그런데 지난 가정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어요. 보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다고 해서 안식이 있었는 게 아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갔지만 모압에서 빈손으로 이제 베들레헴 다시 돌아옵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가정, 예수가 없는 가정을 경험한 나오미는 두 번째 이 재혼을 시킬 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인도를 받고 부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자라가고, 여보,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뭘까? 이렇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연합되고 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멋진 가정이야, 정말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목자가 주일날 전부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리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예수는 없고 그러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가정이 믿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예수로 인해서 안식이 넘쳐서 행복하고 복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고 거기서 사역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하는 정말 멋진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는 처절하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의 의논에 맡기지 않습니다. 전에 엘리멜렉의 의논에 맡기다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물질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룻을 재혼시킬 때에 성경의 근거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재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아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자녀들 안식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곳이, 영혼을 위해서 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부끄러워하는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정말 시급하고 귀하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당자의 아버지 보면 그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다리. 여러분,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건 최고 교회가 해야 될 고상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영혼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는 자녀들로 만드는 교회, 이렇게 통곡하는 부모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교회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 큰 복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을 이삭 죽기에 머무는 인생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의 생계 문제로 거덕이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풔서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주는 게 정말 너를 위하여 정말 자녀를 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전해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축복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뭐 사업장 위해서 뭐 여러분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다음 뭐 받도록? 성령 받도록. 예.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인 것을 알고 이제 그 청혼을 위해서 이 루스에게 이제 지시를 해준 목욕을 하고 타장마다 밤에 그 보아스가 잘 때 발, 이 발치에 그 발 끝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청혼을 위한 기업 물을 짜에게 청혼하는 그 도움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확신했다라는 반드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루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자, 보아스한테 가면 이 얼마나 모험입니까? 여러분 모험이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를 믿었습니다.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모가 기도해도 안 되고 의심하고 불평한 자녀들, 여러분 앞길 안 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에 자녀를 주겠다 해도 100세 때에서 자녀를 얻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자녀, 물론 영적인 자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의 믿음에 도전이 되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엘렌 데이비스 교수님이 희망을 짓는다 책에 보면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 표정을, 이 그때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당신이 제게 요구하신 일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제게 주신 말씀을 부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참 여러분, 약속을 부수는데도 당신을 신뢰하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온 열방에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 나오미 말에 대한 루스의 태도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참 정말 멋진 루스의 순종인데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 행하니라. 여러분, 깊은 겸손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은 금보다 귀합니다.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깊은 겸손에 이 말씀에 모든 내 인생이 걸려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정금같이 여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겸손, 그리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0: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앞길은 열립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월요일은 참 많은 다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시 알람을 맞추고 다시 출근길에 오르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한 주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뭐 설렘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잘 풀리지 않았던 관계, 후회되는 말과 아쉬웠던 선택들까지 마치 지난주의 무게를 그대로 들고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실패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새로운 긍휼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재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새롭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함께했습니다. 시작됐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우리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의 은혜를 재사용하지 않으신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전의 은혜를 오래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가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과거형으로 그 은혜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의 은혜만 추억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처럼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는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걸 기억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은 먹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물을 마시며 살아가잖아요.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야지. 쉽지 않죠?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어제 받은 은혜만 붙들기보다 어제 물론 우리가 또 이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충전받았지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살아내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리의 찬양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브로드 싱어즈의 합창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4271번님. 새롭다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9018번님, 실수한 일은요,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실수한 일에 대한 책임은 또 따르겠지만 그 감정에 매여 있기보다는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8845번님, 남편과 함께 듣고 있다고요. 하영PD님 반갑다고 인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작은 시됨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죄인 겸손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1743번님. 오늘 또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9191번님, 또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7살 손녀 유치원 등하원 도우러 딸네 집에서 5일을 근무하는 69세 할머니입니다. 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고집과 그리고 할머니를 거부하는 투정이 있어서 참 힘듭니다. 7살 손녀가 딱 그럴 땐가 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주야, 오늘도 잘 지내보자. 화이팅!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또 시작이 되었죠. 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7살 손녀, 또 여러 손녀,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양육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랑과 함께 모든 이 체력과 또 열정과 감정들이 담겨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귀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주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또 누군가가 자라납니다. 아, 8533번님, 참 좋네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럼에도 기쁘다.

다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다. 누가 뺏어갈까봐 슬프다. 뛰고 싶을 정도로 웃음이 나온다.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한편의 시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951번님이요. 추억의 찬양 신청합니다. 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역시 이 찬송가가 가장 큰 추억이 담긴 찬양이죠. 시아버님 소천하시고 믿음이 없던 남편이 어머님 즐겨 들으시던 찬송이라고 하며 그 당시 테이프로 녹음하여 밤낮으로 차에서 외우다시피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후로 남편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있어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 감사하네요. 네, 우리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랑받아온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오늘은 연주곡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마트리오의 연주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과 함께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입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나누면서 또 관련 찬양들 우리의 마음들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구해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걸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5: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0: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씩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때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작은 목소리일지언정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또 그 작은 기도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할 때 우리 목사님과 방송가족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모여서 하늘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번영노교회 권기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 목사님, 정말 요즘에 뭐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오늘 교계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 교계에서조차도 성도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박탈감이나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럴 때.
1: 예, 정치나 또 경제나 모든 면에 어려울 때,
0: 예,
1: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0: 아멘,
1: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기독교인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0: 아멘.
1: 예.
0: 사는 길입니다. 저희가 사는 길, 그리고 저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많은 분들의 그 마음속 기도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로 출발하도록 하지요.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0: 주님.
1: 하늘에 응답이 있는 시간, 아버지, 복된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산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소망의 기도, 아버지, 애청자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울산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안정이 되고 성관위도 바로 되고 또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보내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함께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 이렇게 먼저 두 단어 넣으시고 한 단어 넣으시고 그리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할 찬양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오고 또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또 아름답고 선하게 주의 그 미쁘신 경륜대로 움직일지 또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원합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는 번영로교회 권기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번호 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각자 올려주시고,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문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507번님이시네요. 지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그 무릎 통증 그 기도도 지금 낫고 있다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본인께서 섬기시는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달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나갑니다. 가시는 분들 그 건강, 또 안전,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을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네요. 참이그 단기 선교를 이제 여름에 많이들 가실 텐데, 또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귀하게 맺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1: 네, 단기 선교 갈때또 현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사님 도와서 선교하는 팀들 하고, 또 나머지 성도님들은 기도로 밀고 물질로도
0: 그렇죠.
1: 후원하고,
0: 아멘.
1: 그리하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507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 나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더 완쾌시켜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갑니다. 아버지의 선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아버지 가서 열심으로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 카자흐스탄 선교지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선교하는 복된 교회, 아버지 부흥되고 배가 되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더 힘을 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하였사오니,
0: 아멘.
1: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9507 성도님 기도로 힘있게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체적으로 물질로도 또 후원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무릎 본인의 이제 육신의 질병.

0: 뿐만 아니라 그 섬기시는 교회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잘 응답하신 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201번님이신데요. 저의 우울증과 불안증이 사라지기를 기도도 부탁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에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 아예 뭐 기본처럼, 특히 저희의 다음 세대가 그 우울증이 참 많은 세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1: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0: 예.
1: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0: 예예.
1: 우울증이 심할 때는 약을 복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고
0: 예예.
1: 또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7201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울증과 불안증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201 성도님 우울증과 불안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0: 아멘.
1: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사오니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물러가고
0: 아멘.
1: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울증과 불안증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0: 아멘.
1: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을 또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또한 나누며 격려하며 아버지의 상담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교회에 다니면 이제 아, 이제 기쁨만 이제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교회 다니면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때로는 이 우울감 또 우울증들이 잘 떠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 그 갭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7201번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성도의 우울감,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면 좋을까요?
1: 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예, 예.
1: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근심, 우울 이런
0: 예.
1: 걸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창조주 대신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0: 예,
1: 하나님께
0: 아멘.
1: 매달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0: 예.
1: 가까이 해야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0: 아멘.
1: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하루 굶고 이틀 굶으면 힘이 없어서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좌절하는 것처럼
0: 그렇죠.
1: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에 5장, 3장, 10장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0: 아멘.
1: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0: 아멘.
1: 그다음에는 이 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0: 아멘.
1: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0: 할렐루야.
1: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가람에서 시원한 해갈이 되기 때문에
0: 예.
1: 기쁨과 소망,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0: 아멘.
1: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듯이
0: 예.
1: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0: 아멘.
1: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성령 충만 항상 신앙의 ABC.
0: ABC.
1: 예.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름길은 없습니다. 목사님.

0: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우리가 쉬지 않을 때, 매일매일 쉬지 않을 때,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 왕도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이 영혼의 방식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주고 계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시는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 오늘 함께 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익명으로 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87번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내일 난소 수치가 높아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지금 친정엄마가 연세가 81살 되셨다고 하는데 입맛이 너무 써서 밥 잘 못 드시고 좀만 드시면 또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잘 못하기도 하십니다. 이 원인을 잘 찾아서 수술, 칼대지 않고 약물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서 진찰 받고 할 때 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7087 성도님,
0: 주님.
1: 친정엄마가 내일 난소 수치가 높아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료 잘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친정엄마가 연세가 81세이신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친정어머니 건강도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아버지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친정모친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0: 아멘.
1: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제 100세 시대에 100세 이상까지 건강 장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세처럼 건강 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자녀 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도 대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친정 모친 진료 잘 받고 치료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아버지 친정 모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0: 아멘.
1: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에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문자 보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올려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기도가 이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함께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찬양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0: 예,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정말 이거는 물질과 건강의 모든 것과 상관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이 고난 인생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그 고난 영혼이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 자체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고난 상태가 이어지니까요. 편히 쉴 곳은 주님의 품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오늘 또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망의 기도 오늘 번영로 교회 권기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분들은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3908번님, 하늘샘 교회 여름 성경학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선생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과 또 조언을 주실 때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 올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하늘샘 교회
0: 예.
1: 여름 성경학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0: 아멘.
1: 말씀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3908 성도님, 하늘샘 교회 여름 성경학교

0: 성령으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선생님들 건강과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늘샘 교회를 비롯하여 울산에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성경학교 또한 학생의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늘샘 교회 어린 신명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고 디모데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서 바울의 오른팔 왼팔 같은 큰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어린이들이 자라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과 또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요, 이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 교회의 행사,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네.
1: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가 또 오늘부터 시작이고 또 교회 전체 성도 수양회도 이달 말에 있고요.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목사님도 아마 이번 여름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0: 네, 우리 교회도.
1: 예.
0: 7월 17, 18, 1박 2일로
1: 예.
0: 또 학생의 수련회 가고 합니다.
1: 그러시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 속에서 그 생명수가 그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여름 행사가 참 되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기대를 안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그 기대가 주님이 주신 기대가 되어서 응답까지 이어질 줄 저희는 또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0: 네네. 이제 기도하면
1: 예.
0: 기도하고 기대를 하면
1: 기도하고 기대하면
0: 기적을 체험하고
1: 할렐루야
0: 기쁨이 넘치게 된다.
1: 3기도 아니고 4기네요.
0: 4기 충만이에요.
1: 할렐루야.
0: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전체 다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모든 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들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이 뜨거운 여름에 38도 40도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불같은 성령으로 이열치열 더 뜨겁게 기도하고
1: 아멘.
0: 또 생수같은 성령을 받아 영적인 가람에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받고 열매 맺어
1: 아멘.
0: 교회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예. 한번 기도해 주시죠.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학생들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다. 대학생들 네. 방학했고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 학생들 방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름이 될 때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학생의 대학부 수련회, 또한 단기 선교, 교회마다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행사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집회들을 통하여 어린 신명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하여 장차 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인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일들을 행사들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교회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행사 잘 마치고 열매 맺어 교회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흥되고 배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방학 기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방학으로 잠시 쉼을 얻지만 우리 영혼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는 또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사기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그런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한 분 정도 더 올려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36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을 주심 감사합니다. 더위에 모든 분들

0: 건강 지켜주시고, 윤영옥 권사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좀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천국 가는 날까지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더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 있고, 유럽의 더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까지 올수 있다라는 얘기가 듣는데요. 이 호스피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남다른 고민이 더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0: 아멘.
1: 우리 3360 성도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주님.
1: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해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더위에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 유럽에는 더위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0: 아멘.
1: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윤영옥 권사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한 수고하는 간호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또한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자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여 싸우니 뛸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케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윤용호 권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에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이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또 충분한 일거리가 있어서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9215번님은 믿음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과연 이루어질까? 세상에서는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9215 성도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님.
1: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아버지 기술을 허락해 주시고
0: 주여.
1: 능숙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업체에 유익을 주는 복된 남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7월달에 충분한 좋은 일거리가 끊임없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정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건강 장수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윤택한 가정 되어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 사업에도 힘을 쓸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0: 할렐루야. 아멘.
1: 잠언에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남편 자기 일에 능숙하여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0: 소망의 기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번영로 교회 권기훈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아, 목사님 이제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지금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날씨가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마음도 우리 영혼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1: 네, 예, 생수도 드시고.
0: 예.

0: 또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1: 할렐루야.
0: 해서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멘.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영로교회 권기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에

랩의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 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 회장은 코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대성회는 지난 10일 개막해 사흘간 이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총감의 성공적인 편찬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의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작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 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망을 통해 총 584만 8천 원의 성금을 모으고 최근 전국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에게 건강식품과 감사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

0: 이는 생후 5개월 만에 두 명의 환아를 살리고 떠난 승진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67건의 자발적인 대중 기부가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증인 유가족들은 무더운 장마철에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기증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예배에서 5자녀 이상을 둔 42가정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4자녀 가정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2,814명의 교적 자료를 연계해 처음 산출한 교회형 합계 출산율은 1.86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장려금 수혜 가정의 3자녀 이상 비율이 37.4%를 기록해 비수혜 가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동체가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바람은 초속 4.2m로 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은 기온 32도, 습도는 55%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입니다. 수영을 하기 전 손과 발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신체 부위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이라도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영을 즉시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감싼 뒤 휴식을 취합니다. 또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는 곳이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으며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린 후 신속하게 119로 신고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119를 눌러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를 삼가고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을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이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경험이 있거나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 빠진 사람의 뒤편으로 접근해 구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차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0: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1: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0: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훈 프로젝트 새울산 침례교회 유병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울산교회 유병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슬하고 빌기도 하고

0: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오해피데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제 지연 PD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한 주 동안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조선 팔도 이런 말 아시죠? 원래 우리 한반도 남북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팔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도로 나뉘기도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3개 도가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따라서 또 대칭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가 북한 지역, 한반도 북쪽이다라고 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토는 이제 북쪽이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하면 남쪽만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할 북녘의 땅, 또 한반도 북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야 뭐 나뉘고 갈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통일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계신 지역 저는 우리 조선 파이터 가운데 또는 어느 도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 서머 스페셜 두 번째 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자, 중한 아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접속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북한에는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어떤 땅이 있구나,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OFP데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두 가지는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첫 찬양 어린이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린 김에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국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통일을 꿈꾸는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특별히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2시를 기해서 경기도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 이 무더위,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실 때는 이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이 금지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바깥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 도시 포항에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0691 성도님 분당 서현에서 오늘도 많이 덥고 습하네요. 목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폭염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1113 성도님 복음 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이에요. 너무나도 더운데 이 또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또 겨울이 되면 이 더운 날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남양주에서도, 서귀포에서도, 또 고흥에서도, 전남 무안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출첵 안 남기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 신청 찬양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하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뼘씩만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볼까요? 자, 오늘도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알아가기, 통일을 배워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지치지 말고 준비되셨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오늘 총 두 문제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북한의 행정구역,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준비한 문제. 북한의 해방 이후에 생긴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없던 행정구역, 지명이 있어요. 바로 양강도라는 도와 자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는 저기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평안도, 또 이쪽 옆으로는 함경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두 도가 북한에 새로 생긴 도인데요. 이 도는 남쪽에 13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만든 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양강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도 양쪽에 두 강이 있다라고 해서 양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에서 말하는 양강도에서 양강을 뜻하는 두 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자,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입니다. 양강도는 이 지명은 양쪽에 강이 두 개가 있다. 강이 양쪽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인데 이 두 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은 압록강, 2번은 두만강, 3번은 대동강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려요.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대동강인데요. 양강도라는 북한에 새로 생긴 도 지명을 뜻하는 양강, 두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가운데 정답은 뭘까요? 지금 남겨주세요.

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예, 피아오십의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자,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답이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그죠? 그리고 대동강이었습니다. 양강도라는 도가 행정구역이 북한에 새로 생겼는데 양쪽에 강이 있어서 양강도래요. 그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셨는데 맞아요.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백두산의 기점으로 왼쪽에는 서해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또 오른쪽에는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대동강입니다. 3번. 대동강은 그럼 무슨 강이냐?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평양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찬양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정답 3번입니다. 2409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의정부예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압록강 틀리셨어요. 야,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손부채라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송을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0684 성탄이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 제 방송을 아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남깁니다. 4316님 그리고 광주에서 듣고 있어요. 4728님 정답 대동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맞아 통일 배우기 오늘의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조선팔도였잖아요. 뭐 황해도, 경기도, 또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된 도가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도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대한민국 이 남쪽에도 이 지명이 있고 북한에도 이 지명이 있는 같은 명칭의 도를 갖는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단돼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겠지만 보기 드립니다. 자,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보기도 안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거요 하셨는데 누구라고나 안 알려드려야지. 자, 분단된 도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우리 민족을 또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 이 도만큼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에 우리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도 많이 가시지만 여기도 많이 가세요. 강릉이나 뭐 속초, 양양 이런 곳이 있는 곳, 여기 그리고 금강산도 이 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도예요. 자, 1번은 분단된 도는 어디일까 맞히시는 겁니다. 1번이 강원도, 2번이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석주 이계영의 음성으로 빠른 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サンマスペシャル。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OFP데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더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 상식들 매일 두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명칭이 같은 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강원도였습니다.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지도를 펴보면 남쪽에도 북한, 강원도가 있고 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우리의 강원도가 강원남도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참 설레고 그렇지요. 하나 될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프로 감사해요 하시면서 3094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여름휴가 강원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셔서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가시고 북한 땅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우리 강원극동방송 속초에 있으니까 들러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답장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754님,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들으며 강원도 가는 중이시래요. 아이들이 정답! 강원도! 라고 외치네요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303 성도님은 친정아버지가 강원도 평강의 고향이라고 또 그리워만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아쉽기만 한 곳이에요 하셨는데, 이 분단된 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행정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3개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의 13개 행정구역의 각 중심지에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강도와 자강도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져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매칭해서 기도로 심고 있거든요. 복음 통일에 될 그날, 그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북한 땅에 극동방송이 각 지역 13군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예, 통일에 대한 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통일의 배움도 알아가시고 마음도 더 크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11.50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0: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660년경 영국 사회는 큰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복귀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왕정.

그리고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은 사제라든지 그곳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 이런 거 모두 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번연이라는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번연이 이 국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만 잡힙니다. 잡혔을 때 이제 그가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사에게 예를 듣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겠다면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하지 아니하면 너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 번연은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계속할 거라고. 그러자 결국 이 재판정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려 그는 감옥에서 12년가량이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직은 나이가 그보다 어렸던 그 아내와 그리고 무엇보다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 딸 메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 가정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두 번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면 풀어주겠다고. 근데 존 번연은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가족을 향한 걱정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교수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는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서전에 보면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내 뼈에서 살점을 통째로 뜯어내는 것과 같았다. 특히 내 가련한 눈먼 딸 메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는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도록 절망적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번연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늘의 진리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이 삶은 비록 차디찬 감옥이지만 이 감옥이 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절망의 감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채워지자 그곳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첫 시작점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모든 여정은 우리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온전한 종이도 없어서 그 종이 조각조각에 이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글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지나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 순례자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 순례자의 빗대서 이 이야기를 글로 씁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여러분 도대체 이 존 번연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이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을까? 그것 바로 철창이 그를 살리고 그를 세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가 이겨내야 하지 않은 그 의지가 그를 살린 것.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철학적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술과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쌓여도,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줄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 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서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딘가 가고 있을 때 문득문득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생각나지는 말씀이 있다면,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요,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낙심하여 넘어지려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아시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인데 재판받을 것인데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서 공회에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회유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의회라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회였어요. 예수님도 그 공회에서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볼별일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그저 물고기나 잡던, 저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식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낮은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건 뭐냐?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안 돼. 이 길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아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개나든지 가축은 우리와 사람과 비슷합니다. 눈, 코, 입, 기능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뭘 잡아먹었다고 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죄된 길 앞에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받기 전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사장 그 집 안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다시 와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보았노라고 맹세합니다. 맹세, 절대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또 와서 이야기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을 거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어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느라고 말했지만 역시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만약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안다고 했으면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너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성령의 책망하심이 들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은 우리를 꾸짖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부모의 꾸짖음을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듯 성령께서 꾸짖음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꾸짖음만 받은 자녀는 결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느냐고, 왜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느냐고. 여러분 책망만 받은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내가 이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앞으로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 아이가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내 실력을 증명해봐라.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증명해봐라. 인정 좀 받아봐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손가락질합니다. 거 봐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데 너는 뒤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를 욕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하찮다 여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성도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눈물 짓는 성도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성도를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베드로 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라고 다 손가락질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아프지? 베드로야, 괴롭지? 베드로야, 감당할 수 없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0: 아니하신단다. 너는 여전히 주님의 사도고 너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저어서 일정 거리는 갈 수 있지만 먼 거리는 가지 못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 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돛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사공이 돛을 올리면 그래서 그 돛이 바람을 온통 그 돛 안에 충만하게 받으면 그 바람이 배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힘으로 먼 나라까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돛을 높이 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신앙의 닻을 높이 돛을 올려서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돛을 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신앙인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보며 돛을 올리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입구까지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사 바른 길로 이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보녀는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 안에서 비록 사람들은 지옥 같다 했겠지만 그는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감옥은 존 본연을 가두었지만 성령님은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장 어두운 감옥도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노를 젓고 떠서 저 태평양 내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성령의 바람이 내 삶의 돛을 가득 채워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드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

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0: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오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7238 신호 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자 다시 8580번 8580번님께 전화합니다. 8580번님
1: 여보세요?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0: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0: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0: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1: 네네.
0: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0: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0: 아, 선풍기 사서?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0: 예.
1: 서창동입니다.
0: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0: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0: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네.
0: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0: 업소용으로.
1: 네네.
0: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니에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아,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0: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0: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0: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아유, 네?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0: 그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아, 네네.
0: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0: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0: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0: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0: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0: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0: 임선. 아, 임금님 네네. 임선 사모님. 네네.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성도들도 많이 네. 듣고 있어요?
1: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0: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0: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핸드폰에다가 네.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그 TV 안 볼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1: 없어요. 응? 처음이에요.
0: 처음이야? 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0: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담,
1: 예. 저기,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1: 네네.
0: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거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1: 네.
0: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하나.
1: 감사합니다.
0: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0: 소곱창.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운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볼까요?
1: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김인선 네.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초원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에 한번 도전 사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희주일 노래, 희주일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지휠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아,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어버한테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0: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네.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오,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상당히 네네.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방송을.
1: 네, 오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아,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1: 네 맞습니다.
0: 월산 침례교회.
1: 네네.
0: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혼자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1: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0: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1: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0: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네. 아, 저는 주얼리요.
0: 주얼리, 누구 선물하게, 사모님?
1: 네네.
0: 아,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유산균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네.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1: 네네.
0: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1: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네.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0: 예.
1: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네네.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예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1: 받자마자
0: 너는
1: 당장으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어? 우리 자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네. 안녕하세요.
0: 몇 학년이에요, 지금?
1: 3학년이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1: 응? 숙제하다가요.
0: 숙제하다가 집에서?
1: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응. 어디 있어요, 돌봄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1: 익산이에요.
0: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돌봄센터에서? 근데 이 돌봄센터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선생님도 두나 있어요.
0: 선생님도 있고, 저기, 어머님.
2: 네네.
0: 어머님이 거기 뭐 선생님이신 거예요?
2: 아니, 여기 이제 데려다 주면서요. 예. 제가 차에서 문자 보냈거든요.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돌봄센터에 있는 거군요?
2: 네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2: 제가 가사는 아는 제목이
0: 너는
2: 한장 너무로
0: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새끼라에는
2: 그런가요?
0: 네. 예, 맞죠?
2: 네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2: 지금 저기

0: 여기서 길게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1: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방송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0: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내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1: 네네.
0: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1: 이 방송, 이 새끼라라는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고.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아무튼
1: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0: 아니,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1: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예?
0: 아니, 감사합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너는,
0: 감정 너무 높이. 생쟁이냐 말아.
1: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감사합니다.
1: 알지? 네.
0: 네,
1: 자, 야곱의 축복이
0: 감사합니다.
1: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0: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전화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소절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하, 극동방송에 할 말이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1: 네, 안녕하세요.
0: 대산을
1: 넘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0: 네, 껐어요.
1: 네.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0: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1: 네.
0: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1: 강혜숙 집사님.
0: 네.
1: 목포, 무슨 교회요?
0: 영성성결교회.
1: 영성.
0: 성결교회.
1: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0: 네.
1: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0: 네, 차 세웠습니다.
1: 차 세웠습니까?
0: 네.
1: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0: 네.
1: 하,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0: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0: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0: 응?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1: 예.
0: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1: 38살이면은 지금 저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0: 5학년 4반이요?
1: 아니,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된 나이에. 꽤 되셨구나, 아무튼.
0: 네.
1: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5년 넘었, 그 정도 됐는데,
0: 네.
1: 꽤 오래 목포 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0: 네네.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0: 어제가.
1: 네.
0: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1: 네.
0: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1: 네.
0: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1: 네네.
0: 예,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이분도 왠지.
1: 네.
0: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1: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0: 양성택 목사님.
1: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0: 목사님.
1: 예, 예. 자, 목사님하고.
0: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도 느꼈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 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0: 네.
1: 어떤 선물?
0: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오늘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빨리
0: 빨리 아, 좀
1: 부탁드릴게요.
0: 예? 네? 네? 그러면은 유산균을
1: 네.
0: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유산균.
0: 네, 네.
1: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0: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1: 목사님께도 유산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0: 네.
1: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0: 네.
1: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앞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0: 네.
1: 대산을 넘어
0: 경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1: 고맙습니다.

0: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방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전화 자 다시 한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고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지내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끝인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 예.
0: 아까도
2: 원래
0: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2: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5살 때부터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0: 침례도 받고
2: 예, 맞습니다.
0: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2: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0: 예.
2: 아산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네. 그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예.
2: 제가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네. 교회 오빠.
0: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그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2: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0: 네.
2: 네.
0: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응?
2: 이사, 아니, 저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0: 네네.
2: 여기 아산으로 유사하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0: 아, 그래요.
2: 예.
0: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2: 아, 예, 마음은 예, 항상 있습니다.
0: 마음은 항상 있고, 네, 극동방송도 예.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2: 네, 맞습니다.
0: 아.
2: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예.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예. 시켜드릴 테니까 예.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2: 예.
0: 약속하시죠.
2: 네, 약속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다시 불러드릴까요?
2: 아니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0: 다 알고 있어요?
2: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0: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빠르게 부를 테니까 소곱창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주얼리
0: 주얼리.
1: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기 저기한테 자매한테 선물하려고.
0: 자매.
1: 예, 아직 자매가 없지만.
0: 나중에 자매라니요? 여자친구?
1: 예, 생기면.
0: 아, 생기면? 아직
1: 예.
0: 미혼이십니까?
1: 네, 아직 미혼입니다.
0: 아니, 뭐, 지금 생기지도
1: 괜찮아.
0: 않았는데 왜 주얼리예요? 예? 그건 나중에 생기면 또 연락 또 도전하세요. 그때 드릴게요.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열무김치로 하겠습니다.
0: 열무김치. 또,
1: 네.
0: 남자 혼자 사는데 또 열무김치와 순무김치 있어야죠, 또. 응?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나중에 배우자 감 생기면은 꼭
1: 네.
0: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1: 근데 아직 제가
0: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1: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0: 아, 저기
1: 생각보다
0: 해서.
1: 좀
0: 아무튼 그래도
1: 네.
0: 도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전! 그쵸?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자,
1: 아,
0: 그리고,
1: 연락 예.
0: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 네.
0: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자,
1: 네,
0: 저
1: 맞습니다.
0: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도우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자, 우리 3399번님.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1: 네.
0: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0: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크룩스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0: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누구? 것이
1: 방송.
0: 응?
1: 따라해 봐봐. 방송
2: 방송?
1: 예.
2: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1: 추가해놨고.
0: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이 찬양 모르세요?
1: 그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1: 아, 예.
0: 아, 조마조마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예.
0: 알죠?
1: 네네네.
0: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네네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아유.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부산입니다.
0: 부산.
1: 네, 좌천동입니다.
0: 어, 그래요. 사천동?
1: 예.
0: 좌천동. 옆에 어디 예.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1: 집에요.
0: 갔군요.
1: 예.
0: 엄마도
1: 예.
0: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해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 네네.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어,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렇구나. 극동방송은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1: 아, 엄마 집에 뭐 오면.
0: 네.
1: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1: 네네. 네, 네.
0: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1: 네네. 네.
0: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1: 네.
0: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네. 되고, 극동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네.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4366번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1: 네.
0: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네. 늘 기도하고 있을 네. 거예요.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1: 예? 네. 안 그래도 엄마 네. 기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안 보나마나 어머니가 네. 얼마나 지금 극동 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1: 네.
0: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 주세요.
1: 아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네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1: 네네.
0: 엄마는 유산균, 본인은 단백질.
1: 네. 네.
0: 혹시 김해에 네.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1: 네.
0: 가실 교회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 주에 꼭 네. 가기를 소망하면서
1: 네.
0: 그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0: 저
1: 네.
0: 따라서. 자, 네. 어머니도 옆에 지금 네. 듣고 계시죠?
1: 네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0: 주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0: 네.
1: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네.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네.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0: 네.
1: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라는 그 소식을 네. 꼭 좀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업장과 직장으로, 나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이 시간에는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한 걱정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의 99%, 우리나라 돈으로는 275조 원입니다. 275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향후 아프리카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0조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했고요. 매년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식량과 식수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킨을 자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킨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그 치킨이 아니라 살아있는 닭입니다. 살아있는 닭을 한 번에 보낼 때 10만 마리씩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보내준다라는 것은 단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닭을 잘 키워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달걀을 낳아서 그 달걀로 영양을 보충하라, 그런 의미에서 닭을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의 모기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모기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 공급 사업을 연구하고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짜는 일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1%만, 자신의 재산에서 1%만 상속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가난하게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베풀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전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비전을 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지 않고 축적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통찰력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요,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 활동과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응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성도님들께서 거두어 주신 헌금을 잘 사용해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 그리고 때로는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제거해 달라고 했던 그 사단의 가시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라고 이 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바울이 말했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혹은 성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등등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이 재정 문제, 이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단의 가시일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물질,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이 권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바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서 모아서 주시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재정 후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또 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요, 그 당시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관례라는 뜻입니다. 관례라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그런 것을 관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재정으로 사도들을 섬겨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넉넉해서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재정 후원을 거부하니까 기존에 사역하고 있던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매우 독단적으로 그 후원을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진짜 사역자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사역자들은 전부 탐욕적인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이 사역자다운 사역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존에 있던 이 사역자들, 교사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혼자 신령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들을 완전히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또 바울이 이그 당시 보면은 구변이 신통치 않았다. 즉 말을 잘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증거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등등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 바울 너 혼자 거룩하고 열정 있는 것은 좋은데 왜 자꾸 우리의 관례를 깨려고 하느냐? 그냥 조용히 얌전히 사역해라. 이렇게 일종의 압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기존 사역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례를 깨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신만 혼자 신령한 척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재정 후원은 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받지 않으려면 다안 받아야지. 받으려면 다 받든지. 왜이 교회 건 받고 저 교회 건안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기준 없이 이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자꾸만 제공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교사들이 이 바울이 물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또 랍비 출신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 교회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짜가 확실하다 뭐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아주 무차별적으로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중반부부터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혼자서 신령한 척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룩한 사도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어떤 일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언제나 이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미와 본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재정 후원의 문화, 그 속에 어떤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재정 후원을 받았을 때에 복음 전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례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문제를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장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후원자 제도라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지식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재정 후원이 없으면은 이 공부를 할수 없었던 지식인들, 그들을 개인적으로 가정교사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고 그 대신 재정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부유층들 사이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원자 제도는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부유층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먹이 사슬의 가장 하위에는 일반 대중과 노예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역 사회의 부유층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로마의 고위급 관리들과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제일 마지막, 제일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요, 먼저 바로 밑에 있는 고위급 관리들에게, 로마의 고위급 관리들에게 계급과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위급 관리들이 나라 전체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고위급 관리들이 또 자기들 바로 밑에 있는 지역 관리들, 귀족들에게 황제가 했던 것처럼 계급과 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관리들이 각 지역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리들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을 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굴복하도록 만드는 식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 부유층들 주위에는요, 항상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문학가들, 철학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부자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후견인들이 후원을 끊어버리면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도 자기 주변에 지식인들이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이 명성을 떨치려고 했던 것이죠. 후원자가 이 행사를, 집에서 행사를 열면 이 후원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는 지식인들은 그 행사에서 대중들 앞에서 후원자를 칭찬하고 찬양하고 막 주는 식으로 서로가 일종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후원자 시스템, 이 계급 시스템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으로 도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층이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형제, 자매,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계급을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교회가 세상의 정치 시스템을 수용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제도를 수용했다는 것은 이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불편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의 황제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그러니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로 도입하는 일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계층이 나뉘고, 계급이 나뉘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식인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식의 교회 안의 어떤 모습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 후원을 넙죽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바울도 그 후원자 문화 속에 있는 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바울도 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더니 결국에는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재정이 아무리 성도님들이 이 십시일반 사랑으로 정성으로 모아서 바울에게 준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상태에서 그 재정을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그 재정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 후원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종의 철학, 문학, 사상 정도로 또 부유층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하게 될 것을 바울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정 후원을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은 또 기꺼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순수하게 거두어진 재정은 바울이 기쁘게 받습니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까지도 해줍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일에 합당하게 재정을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0: 극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주시는 헌금은 복음에 합당한 순수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거두어진 거룩한 재정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았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은 복음의 순수성을 깨트릴 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았던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물질, 즉 돈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쓰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그한 푼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혹시 나의 자유함이 사람들의 눈에 복음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걱정하려면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봐 걱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기도하는 사람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먹고 마시는 문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려거든 다른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번성의 복, 번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큰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 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힘든다는 걸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그 목사님의 오랜 친구는 목사님의 속마음을 눈치챘고요. 쪽지에 격려의 시를 한 편 적어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행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짧은 시였지만 그 시를 읽은 목사님께서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고요.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워센 위어스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그분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친구가 줬던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주님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죠.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김윤진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어서 들려드린 영어 찬양은요,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메들리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여름을 맞아서 극동방송에서는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멘트를 좀 더 줄이고 코너도 조금 축소하고 찬양을 좀 더 시원하게 계속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접수받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지선의 정결한 그릇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은 김도현의 찬양으로 오직 주만이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나의

0: 마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앙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아나운서 출신의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여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가 매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싹싹 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와 제 친척까지 거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 보았더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그 친구가 자기 집을 팔고 외국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형제 이상으로 잘 대해줬는데 너무나 분합니다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집사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당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이가 가족인데도 그 가정마저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찍이 미가 선자가 성경을 통하여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미가 1장 5절에 예언하기를 너희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미가 7장 6절에 예언하기를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자기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현 시대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불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분을 더욱더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신앙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로부터 치료받은 기적을 통하여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기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신앙 안에는 재산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는 병을 고침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 고침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지요? 그렇지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단계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성도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에 지붕에 올라가. 그들이 취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액션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순하게 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순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한 구절 한 구절 액션을 보세요.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요? 지붕에 올라가. 3단계 뭡니까? 기아를 벗기고. 4단계가 뭡니까?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1단계를 거쳐가는 성도가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쉬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쉽게 만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치고 4단계를 거쳐야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타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지요?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첫 번째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이요. 역사의 발전은 장애물을 수정 보완할 때 여러분 역사는 발전되고 개인도 발전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단계 뭐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역사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우리 개인적인 역사, 세계적인 역사는 2단계를 끌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2단계 지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3단계 뭐지요? 기와를 벗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구멍을 내고 상상해 보실래요? 구멍을 냈다 겁니다. 기아를 벗긴다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구멍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멍을 내는 3단계가 있었습니다. 4단계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내리니 여러분 이 단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께 대한 강한 신뢰심이 없다면 안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믿고 행동에 옮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열고가 그냥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행함은 한 쌍입니다. 한 쌍. 같이 가는 트윈입니다.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수없이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감탄하신 믿음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탄하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 여겨.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랐다는 것은 감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 성도에게 믿음 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0: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 안 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의 힘과 으스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지만 주님의 신비한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지만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헤아려 있는 것들 중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제사함 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을 치라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죠.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 동네 포항은 오늘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울산 지역도 아직 32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실내에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도 좀 쐬시고요. 그리고 극동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선된 찬양을 계속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이 여름 시원하게 폭염을 넘어설 그럴 시원한 찬양들도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머 스페셜 행저 질라 출발합니다.

팀록 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어요. 자, 지금 시각 6시 6분 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중간에 잠깐 그 스튜디오 바깥, 또 건물 밖으로 나가보면 아주 그냥 후텁지근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정말 그 국가적으로 폭염주의보, 경보가 뜨는 그 시점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그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뜬다든지 많이 덥다 싶으시면은 바깥 활동은 많이 자제하시고요. 실 내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찬양들 이 서머 스페셜 가운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는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퇴근길이나 또는 그 근무 시간에 따라서 출근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집 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두곡 들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음성이고요.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곡 준비했습니다.

언어인팅의 찬양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고백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더운 날에 시원한 찬양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특별히 행저진라를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께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교회 이름도 문자로 한번 남겨주세요. 교회 이름 남겨주시면서 우리 교회 이래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화이팅! 우리 교회 또 부교역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 화이팅! 괜찮지요? 또 방금 문자 보내주신 9507번님처럼 양평 장로교회 지난주에 창립 124주년 맞이했습니다. 이런 문자도 좋겠네요.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얼마 됐어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을 텐데, 자,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홍보해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홍보하기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자, 이 시간 들으시면서 서머 스페셜 가운데 꼭이 찬양은 오늘 듣고 싶다. 무더운 날인데, 후텁지근한 날인데 이 찬양 들으면 좀 시원해지겠다. 이런 찬양들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3927번이에요. 우물정 392

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교회 소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교회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분 새로 등록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교회 홍보해드립니다. 짧게 짧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아, 8030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희 열린숲 교회는요, 온전히 주님이 흐르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랍니다. 성도들도 한 지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한 마음 되어서 주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올려주셨네요. 열린숲 교회, 아, 주님이 흐르시는 교회,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교회들도 찬양 신청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개 홍보하실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73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울산 성덕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이 더위를 날려버릴 하나님의 나팔소리 신청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자, 듣고 계시지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073번님의 신청 찬양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강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정말 제목이 아멘이지요. 자, 이 시간에 또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의 자랑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너무 더운데요. 지금 방송 스튜디오에서는 뭐 아무래도 장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밖을 좀 나가보니까 그냥 뭐이 시간에도 덥더라고요. 자, 시원한 찬양으로 또 여러분들의 교회 자랑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찬양은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의 승리. 8030번님이 신청하시면서 제가 사랑하는 옹기장이의 곡이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신청 찬양, 그리고 교회의 소개, 여러분 사랑하시는 섬기는 교회 이야기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그 이름의 승리, 옹 기장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이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요즘 월드컵 하고 있는데, 뭐 가령 아르헨티나의 뭐 메시 하면은 승리, 또 요번에 떨어졌습니다만 홀란드 하면 또 대단한 이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도 올라갔으니까 뭐 해리케인 이러면 또 승리를 연상케 하지만 분명히 패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은 정말 그리스도이시죠. 또 승리가 되시지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했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중에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자랑은 좀 이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찬양이에요. 원곡은 마틴 나이스트롬인데 김명식과 한정실이 부른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준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957번님의 신청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오시죠.

순종은 히즈 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평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영적인 질문이요. 영적인 어떤 필요를 AI에게 구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조언을 가장 많이 구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이 가장 많았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하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동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까지 AI가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AI에게 영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잠언 1장을 설교 준비할 때 잠언 1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얼마나 잘 정리해 주는지 모릅니다. 잘 정리해 줍니다. 대지도 나눠 줍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평소의 스타일대로 맞춰서 이야기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잠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바나그룹이라는 기독교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AI가 목사만큼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에 가까운 48%의 사람들이 AI가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분의 1은 목회자보다도 AI에게 영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통계를 보니까 83%나 되는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AI가 해석해주는 성경의 해석이 맞을까? 제대로 된 것일까? AI가 알려준 그 신앙의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고 다시 안심했습니다. 그 걱정은 여러분 건강한 걱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의문을 품어야 돼요. AI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의문을 품고 걱정하고 다시 보아야 됩니다. 아무튼 문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명 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생활정보신문 배달했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찾습니다. 혹은 AI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어른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어른이 아이에게 혹은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돼요. 작년 청년부 수련회 때로 기억하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신방을 갔습니다. 청년들에게 음료를 사주기 위해서 카페에 있는 키오스크 앞에 저와 제 아내가 섰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키오스크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둘이 좀 속도가 더뎠나 봅니다. 저희 부부 뒤로 하얀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 청년의 손이에요. 아마도 저희 뒤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희 뒤에서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손이 나와서 그 사랑 청년이

누르는데 제가 손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너무 빨리 순식간에 주문이 끝났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문명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또 다른 말도 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명이 이제 삶의 방식이 전환되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지 살 수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처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을 보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시대이든 어떠한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AI를 통해서 지혜를 얻지는 못한다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의 목적 세 가지가 명확하게 소개됐는데 세 단어로 나옵니다. 지혜, 훈계, 명철이에요. 이게 비슷한 듯 다 다릅니다. 비슷한 듯 강조점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뭔가 방향이 틀린 단어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지혜인데,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호크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호크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떤 숙련된 기술일까요? 무엇을 위한 숙련된 기술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 회막의 도면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이제 금을 세공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호크마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지혜는요, 다듬어가는 겁니다. 다듬어가는 거예요. 원석과 같은 우리의 이 인생을 잘 다듬고 세공하고 깎고 새겨서 하나님의 도면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꿈이 형들에게는 미움이 됩니다. 미움을 사게 되죠.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의 일이 2026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요셉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할까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면서 미워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세상에서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든지와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석과 같은 거죠. 이 구원이 원석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과 같은 겁니다. 그건 원석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눈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입에서 고백하는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만 있다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예수 믿으니 구원받겠죠?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원석이에요. 원석.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원석이에요. 원석인데 더 다듬어야 됩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양식이 필요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유세배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줄에 있는 사람들, 그 양식을 구하러 오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눈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 반 안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는데요. 나머지는 다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믿을 사람, 믿을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우리 이웃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 가야 됩니다. 세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원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잘 세공하고 다듬어 가고 깎고 새겨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다듬어 갈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어떻게 다듬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지혜에 이은 뭐죠? 훈계를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훈계.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훈계를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인데요. 무사르라는 뜻은 잘못을 고치고 옳은 삶을 몸에 익히게 하는 사랑의 훈련.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고 옳은 삶을 몸에 익히게 하는 사랑의 훈련이 이 훈계예요. 무사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어떤 영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거룩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교회 다니기 어려운, 참 믿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훈련이죠.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입니다. 이 거룩성의 훈련이에요. 또 하나 보편성의 훈련이에요. 보편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는 다 개인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것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훈련이 있어요. 보편성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전도의 훈련. 여러분 전도 모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모임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 어떤 맨 여전도에 맨 남전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감동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 전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전도하면서 그 영혼에게만 훈련이, 그 영혼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이런 훈련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영적인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요? 통일성이죠. 통일성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연합하는 훈련이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이전에 없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전도회가 모여서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또 네 번째 주에는 교구가 모이는 겁니다. 연합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훈련이에요. 함께 나누는 훈련.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나눌 때 이 대그룹에서 미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음성이 어쩌면 내가 들어야 된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든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그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함이 뭡니까? 근신함을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데 조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 오해하는데요. 근신함을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신함은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않는 힘이죠. 유혹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읽는 지혜,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혜죠. 뭘로 생겨진다고요? 훈계로. 훈계를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미처 받지 못했던 은혜요,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소그룹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게 됩니다. 자꾸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물들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 5절, 6절 말씀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경의 명철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명철의 정의는 분별이에요. 언어적인 정의.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략은 항해수를 얘기하거든요. 배를 운전할 때 조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다시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로 다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항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 이 분별이에요. 명철입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명의 제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 옆에서 같이 걸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 두 명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잃고 길을 잃고 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한참 동안이나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는 또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예수님은 평범함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때에만, 예수님을 부를 때에만, 주님을 부를 때에만,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평범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들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만큼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차릴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거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평범했어요. 얼마나 평범했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먹고 자고 함께 지냈는데, 30년 동안이나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평범함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는, 평범함 가운데 있는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힘이죠. 이 분별입니다. 극동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방송을 잘 안 듣더군요. 주파수를 맞춰놓긴 하는데,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배경음악으로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얘기는 하고 음악은 나오고 그러는데 잘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열정이 식었습니다. 텐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나도 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청취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청취자가

교수님인데 방송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침에 방송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들으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출근하는 시간도 늦추셨대요. 그래서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끝나면 말씀이 끝나면 탁 튀어나가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귀를 세우고 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늘 눈물로 들으신대요. 이번에 매일의 삶이 전쟁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과 매일 싸우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버텨내신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인사를 전해오셨는데 제가 그 순간 아주 분별하게 됐어요. 아, 방송할 때 사실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앞에 딱 서 앞에 있는 우리 하은 PD, 김하은 PD밖에 없어요. 안 보입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라디오를 듣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정말 꼼꼼하게 잘 매주마다 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꼭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삼아서 하루를 살아내고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이. 광야에서 채우리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만 선교의 이야기인데요. 대만의 농촌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 대만이 선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수년 동안을 전도하고 모든 일을 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 대만인데 그 대만의 특별히 또 농촌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래 사역했는데 이분에게도 결실이 없어요. 한 명도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플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무풀이래요. 악플보다 더 심한 데미지가 생기는 게 무풀. 악플이라도 있으면은 뭔가 반응이 있구나, 누군가 듣고 있구나, 누군가 날 보았구나 이런 게 있는데 무풀은 무반응이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수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사야, 네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는 늘 고민하면서 애쓰고 분별하는 거 이거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왜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는 하지 않아. 살려고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만 계속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왜 묻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신이 번쩍 뜨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문명 전환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도 새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들을 다 보면요, 모두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다 여기에 있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을 배워야 돼요. 본문의 분별은, 분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인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합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빛과 어둠. 그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단해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어서 내 가족을 살릴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워야 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으면, 나의 어떤 것이 죽으면, 나의 어떤 것이 죽어지면 그것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인 겁니다. 분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의 밀이 되어질 때 이 땅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나는데 죽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고 다 살아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사는 일에 다른 사람이 상관없습니까?

0: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러한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는 어떻게 맺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듬어야 되는 지혜예요. 훈련해야 되는 훈계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입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죽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 이 분별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려내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배워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이 시대에 정말 요셉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 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개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쌓이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 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 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 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창호 선생은 증명을 한 거지요. 좋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듯이 우리의 경건생활, 믿음생활도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행동, 우리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 루거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띄워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 바로 저입니다.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두 곡은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곡의 찬송가 히스플랜과 오버플로우가 부르는 버전으로 띄워드립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힘찬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렸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두 곡의 영어 찬양입니다. 스티븐 맥워터가 부르는 Come Jesus Come, 그리고 필 위컴의 What an Awesome God. 두 곡의 영어 찬양 띄워드릴게요.

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What an awesome God, Phil Wickham이었고요. Come Jesus Come, Stephen Backwater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주리의 십자가 그 바람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환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0: 있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임마누엘 왕자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해주자 죄수들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 은혜와 선물, 사면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영광스러워서 충격과 경의에 사로잡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자유의 지경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지만 왕자가 쓰러지는 그를 붙잡았다. 영원한 팔로 붙들고 품에 안은 후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했다. 왕자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총, 긍휼의 징표로 여기라. 양심이여, 그대에게 명하노니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맨소울에게 알리시오. 그 말과 함께 사면된 죄수들의 사슬이 끊어지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세 사람은 왕자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흠뻑 적셨다. 그들은 통곡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1: 이곳에 임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할지어다.
0: 왕자는 그들에게 일어나 성으로 가서 왕자가 행한 일을 맨소울에 알리라고 명했다. 또한 피리와 북을 연주하는 자들에게 맨소울로 가는 길 내내 음악 소리로 함께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왕자가 고귀한 신앙 장군을 불러 부관들과 함께 깃발을 높이 들고 맨소울의 새 지도자와 함께 행진하라고 명한 것이다. 양심 씨가 모두를 향한 사면 선언을 읽는 바로 그때를 맞춰 신앙 장군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눈의 문으로 입성해 궁전 문까지 대로를 행진하기로 했다. 왕자가 올 때까지 궁전을 지키라는 명령도 하달됐다. 심판 장군과 처형 장군은 즉각 맨소울에서 철수해 왕자의 수경지로 돌아오도록 했다. 이렇게 맨소울은 왕의 네 장군들과 그들의 군사들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결한 임마누엘 왕자가 죄수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들이 왕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왕자가 그들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내내 맨소울 주민들은 슬퍼하고 번민하며 지도자들의 처형 소식을 기다렸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뿐이었다. 주민들은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맨소울 성벽에 올라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이 새 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는가. 게다가 그들과 함께한 행렬을 생각해보라. 검은 옷을 입고 수경지로 갔던 새 죄수가 이제는 흰 옷을 입고 돌아왔다. 쇠사슬에 매여 갔던 자들이 금사슬을 두르고 돌아왔다. 죽음을 기다리며 갔던 자들이 생명의 확증을 받아 돌아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수경지로 향했던 자들이 피리소리와 북소리를 앞세우고 돌아왔다. 행렬이 눈의 문에 도착하자마자 불쌍하고 가련한 맨소울은 하늘을 울릴 만큼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장군들과 왕자의 군대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들이 이토록 기뻐한다고 누가 나무라겠는가. 눈부신 모습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을 보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았다. 도끼와 처형대를 예상했는데 병든 자도 나을 만큼 크나큰 기쁨과 위로, 위안을 얻었다. 새 지도자가 성문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1: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께 복이 있을 겁니다. 무사하시군요. 그런데 맨소울도 무사한 겁니까?
0: 그러자 양심 씨와 명철경이 대답했다.
2: 예,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불쌍한 맨소울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0: 그러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지축이 흔들릴 만큼 큰 함성을 질렀다. 이후 주민들은 수경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물었다. 세 사람은 수경지에서 일어난 일과 왕자가 자신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말했다. 맨소울은 임마누엘 왕자의 지혜와 은혜에 크게 놀라고 감동했다. 이어 세 사람은 맨소울 전체를 대신해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를 전했다. 양심 씨가 선포했다.
1: 사면! 사면! 내일 맨소울이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0: 그리고 맨소울 주민들에게 다음날 맨소울 전체를 향한 사면 선언을 들으러 광장에 모이라고 명했다. 이 말에 맨소울 사람들의 낯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밤 맨소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집마다 음악과 노래와 기쁨이 흘러넘쳤다. 맨소울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1: 오, 태양이 떠오르면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내일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의 큰 기쁨을 어제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쇠사슬에 매여 떠난 죄수들이 금사슬을 두르고 돌아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심판을 받으러 갔다가 자유를 얻어 돌아왔도다. 무죄한 자가 아님에도 왕자님이 자비를 베푸셨도다. 왕족들이 흔히 베푸는 자비인가? 항상 반역자들에게 이 같은 은총을 베푸는가? 아니다. 오직 샤다이 왕과 그의 아들 임마누엘만이 자비를 베푸시네.
0: 아침이 밝아오자 명철경과 자유의지경, 양심 씨는 왕자가 정한 시간에 광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왕자가 전날 하사한 옷을 입고 걸어가자 그 영광으로 거리가 환해졌다. 공적인 문서를 낭독하는 광장 아래쪽에서 주민들이 왕자가 자신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관 양심 씨가 일어나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큰 소리로 사면 선언을 낭독했다.
2: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흠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너희가 행한 모든 불경함도 용서받을 것이다.
0: 그는 이 선언에 이어 맨소울 주민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렀다. 서기관이 사면 선언을 다 낭독하자 주민들은 성벽을 돌며 기뻐 뛰었다. 임마누엘 왕자의 막사를 향해 일곱 번 절하며 외쳤다.
3: 임마누엘 왕자 만세!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학문.

0: 는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대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 많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그리고 Paul Bellush와 Chris McClellan이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Israel Houghton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꽉 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Isaiah 61의 삶의 예배,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안의 소망입니다. 박신호와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성신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Somebody say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푸어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규나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윤아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0: 어.
1: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네,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야.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0: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얘기로.
1: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분

0: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1: 오.
0: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 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 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1: 야.
0: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천 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1: 아멘.
0: 써낼 겁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0: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1: 아.
0: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아 참 잘한다.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흐나 후레이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의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 한 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그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레스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 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렐스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송 오찬이 국빈 방문 기간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

3%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웅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과 웅기 23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웅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

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잘 아는 주님 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입의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림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기억하면서 주변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0: 네.
1: 이라고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오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1: 네.
0: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1: 네.
0: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뭐 그 뭐 당이라고 뭐 도대체 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0: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운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그뭐당 북한 정권이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0: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뭐 고기 같은 걸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이제 공급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극소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뭐다뭐 당의 은혜를 뭐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순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래서 좀 많이 은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물질적이고
0: 네.
1: 보여지는 것으로
0: 네.
1: 인해서 내려오는
0: 맞아요.
1: 것,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0: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뭐 주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하느님은 신이 뭐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1: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하루 되세요라고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0: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0: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네,
1: 교회에서.
0: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 예,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0: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남한의 청년들이 있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때 또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0: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만요?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0: 맞아요. 지금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1: 석사 과정에.
0: 이것저것 할게 많네요.
1: 아니,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0: 네, 뭐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뭐 여러 가지

0: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1: 네.
0: 사실 뭐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0: 너무 힘듭니다.
1: 공부에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0: 네.
1: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 공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0: 아직까지 이런 박사 과정을 뭐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갈것 같아요.
1: 그럼 바로
0: 네,
1: 취업하실 거예요?
0: 취업을 할것 같아요.
1: 전공을 살려서.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0: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1: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0: 맞아요.
1: 된다고
0: 너무 많습니다.
1: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0: 네.
1: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0: 맞습니다.
1: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1: 전문성을
0: 네, 그냥
1: 살려서
0: 전문성을 살린 것 같아요.
1: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길을
0: 네,
1: 갖겠다라는
0: 말씀.
1: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0: 뭐, 토요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1: 일도 하고 있어요?
0: 아, 네네.
1: 학교 생활이랑 같이.
0: 네, 맞습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학교에서 일해요?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대창집, 옷가게.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1: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하려고.
0: 네.
1: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에서
0: 네.
1: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돼
0: 네.
1: 있고,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0: 네.
1: 발로 뛰지 않아도,
0: 맞아요.
1: 손으로 충분히
0: 네.
1: 가능한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0: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 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1: 그래요.
0: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막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1: 연구도 끝나고요.
0: 네 연구도 이제 끝났고 해서
1: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된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업자이자 연구자. 이거는
0: 아유.
1: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0: 네.
1: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0: 네.
1: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0: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연주 찬송 올려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결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주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열매가 풍성하고 달기 때문이죠. 순종은 작고 은혜는 큰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아침도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이 시편 117편 딱 두 절로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18편은 111편부터 시작했던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마무리되는 우리 할렐루야 시의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9편으로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토라 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이제 시편이 되죠.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17편은 모든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죠. 아,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만 그 무게, 그 의미는 아주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되는 클라이막스, 절정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역사를 두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사실 찬양을 해야 될 백성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근데 왜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사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돌려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할 때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쓰임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이게 크다. 아주 강력하다라고 그러죠. 이 가바르라고 하는 크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 강력함.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돌려세우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진실하심. 진실하심.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아멘이 사실은 이제 나왔는데, 이 진실하심이라는 건 이 언약의 메인, 언약의 충실함, 언약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적인 의에 기초하여 그분의 사랑을 다함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항상 넘치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같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이 공의를 기초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이 신실하신 사랑의 기초에서 옆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말하죠. 화평은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17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방들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들이 하지만 그 찬양을 베푸신 찬양의 근거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초대하지만 그 모든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찬양을 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인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이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한 작은 부분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진실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작은 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부활신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얻게 됐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온 나라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매일매일의 다양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11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118편은 할렐루야가 없죠. 네,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116편은 맨 끝에 19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117편도 맨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18편은 전반적인 내용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제 명령입니다만 할렐루야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18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바로 그 앞에 2절로부터 이어지는 117편 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감사시, 찬양시, 할렐루야시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118편 1절에 나옵니다만 할렐루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편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와 같은 원문입니다. 여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거든요. 창세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그분은 선하시며 할 때 그는 보시기에 그는 좋으시며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의 본질이 뭐냐?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0: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온 세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들의 불성실함과 또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자, 여러분 아론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 제사장의 집이죠. 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자, 제사장 가문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그의 언약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이방과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할렐루라고 그러죠. 할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 아름다운 빛을 보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시 118편으로 오시면 지금 118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을 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넓은 곳, 이 맷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의 본 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넓은 곳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당신이 누구 편이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편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럽니다. 이 고난 가운데 확실히 확신했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습니다.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온 땅에 선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의 눈은 나의 외침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내가 지치고 고단하여 여호와의 그늘로 피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님들, 이 아침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믿음을 부르는 이름이요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개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밝은 길과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만약 밝음을 싫어하여 떠나면 갈 곳은 어두움밖에 없겠지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거나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므로 더욱 어두운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늘 어둠을 멀리하고 빛에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채워가겠습니다.

0: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발명가들은 하나같이 큰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호기심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겠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은 때때로 우리에게 성취감이나 즐거움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유혹은 그 두 사람에게 한껏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호기심을 갖고 범죄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호기심에 무언가에 손을 대거나 그 일을 해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호기심은 버려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물러가죠.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껏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는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는 인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템플대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 박사는 우연히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코넬 박사는 이 시기에 자수성가한 4043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둘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셋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도 뻔한 답변이지만

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삶의 목적, 즉 표대와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성취하며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깨어진 인생을 새 창조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를 잡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얼마쯤 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지 참아보셨나요? 30초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참아보면 아, 내가 숨을 쉬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분이 산소를 한 통 보내면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넉넉한 공기를 주어서 아무 불편 없이 호흡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뛰는 맥박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 심장의 박동으로 온몸 구석구석 실핏줄 끝까지 피가 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무수히 신비롭게 박동하는 심장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일상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기적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해요. 다윗 왕이 기부온 사람의 손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줄 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강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 총 7명이 기부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언약을 파괴한 자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내준 것은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에 대한 빚을 갚는 적용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적용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보리백이 시작하는 첫날이었다고 해요. 이는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죄, 깨어진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깨뜨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근을 끝내고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나의 정욕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고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왕의 사랑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과 외손자들까지도 한날 한시에 매달려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명예와 남편,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한다는 율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죠. 그런데 리스바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칩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는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굵은 배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었어요. 리스바는 사울을 위해서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자각하며 굵은 배를 깔아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리스바는 밤낮으로 깨어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켰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짐승과 낮의 새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나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천국에 간 딸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죄가 피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그의 일곱 자손이 죽임당했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어요.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하며 두 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교회에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 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이 눈물겨운 회개의 소문은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리스바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인계를 쓰거나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석 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시신을 지켰을 뿐인데 그 행함이 소문이 되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이렇듯 오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조용히 내 죄를

0: 보며 기다리는 것이 곧 주께서 보시는 진짜 행함이에요.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원수의 가문까지 존귀하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해요. 나라의 기근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감동받은 왕의 순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내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남 탓을 하면서 해결책만을 찾아 동분서주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리스바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기근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 시편 38편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받들이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있으며
2: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다.
1: 내가 사랑한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2: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분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2: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 15절 다 같이요.
2: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 아멘.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1: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고 상담가고 또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가정사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심리학자고 상담가고 세계 최고의 가정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다재다능하신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는 이제 테니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전미 대학생 테니스 대회 우승자예요.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1등했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테니스 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승을 하고 우승컵을 자기 대학 잘 보이는 진열장에 전시를 해놓고 이게 평생 자기의 이야기거리고 또 자랑거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자기 친한 어떤 지인이 그 트로피, 자기 학교 진열장에 있어야 될 그 트로피를 자기한테 가져와가지고 답슨, 이거 네 거 맞지? 하면서 주는데 보니까 몇 열, 몇 월, 며칠 전미 테니스 우승자 제임스 답슨 자기께 맞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요, 그 뒤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 제임스 답슨 박사가 졸업한 그 학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트로피가 애물단지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슬쩍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에. 그런데 우연히 그것을 보고 제임스 답슨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트로피를 그냥 주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승하려고 말이죠. 죽도록 훈련했는데 결국 그 트로피가 자기의 평생 훈장이고 자랑거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휴지통에 버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의 당근처럼 미국에는 그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그라지가 이제 자동차 창고 뭐 이런 뜻인데 자기 마당 앞에 창고 앞에 그냥 자기 스스로 1인 마켓을 펼쳐놓고 쌈가세 그냥 버리느니 자 싸구려 싸구려 사가시오 해가지고 여는 것이 그라지 세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 마당에 자기 할아버지인지 남의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큰 박스를 하나 내놓고 팔았는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훈장 또 휘장 표창장 트로피 상패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진귀하기도 하고 모양도 좋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어, 이거 혹시 얼마에 팔아요? 그랬더니요. 10달러래, 10달러. 만원, 15,000원. 그냥, 만원, 15,000원. 막 그냥 막 5,000원 주고라도 가져가라! 해가지고 10달러래, 10달러.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방에 감사패, 기념패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정신 맑을 때 이거 정리 빨리 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내 아들, 딸이 이거 10달러에 팔아먹을지 어떡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가 보니까 오늘 시편 38편의 표절을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기리다, 잊어버리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기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골리앗을 이긴 사건, 내가 통일왕국을 이룬 사건, 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든 사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긴 사건 등등 얼마나 다윗한테 자랑할 것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다윗의 기념이라고 하는 기념자가 들어간 시는요, 오늘 시편 38편하고 70편, 두 편밖에 없어요. 시편이 총 몇 개인데? 150편인데 두 개밖에 기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3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란 말이에요. 예, 제가 심혈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한테 기념할 것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고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지 라고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죄예요. 이상하죠? 자기 죄를 기념한단 말이죠. 자기 재산 받은 거, 자기가 죄에서 구원 받은 거, 그것을 자기는 기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전화기회 있을 때 우리 스승님이 부모 목사님들을 뽑을 때 소위 말하는 10Q, 10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논설고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고 평이한 질문이고 그냥 아이스브레이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승 목사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답을 쓰는가 하면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박사학위 받았을 때,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했을 때, 철에 났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내 소실적에 각고의 노력 끝에 집 샀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걸 막 적어놓으니까 제 스승 목사님이 맨 말에서는 흥분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데 막 시험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때가 그럴 때밖에 없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면

나는 행복해요. 뭐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꽉 내어가지고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못 느꼈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50년도 더 된 노래,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모든 묶여있는 죄를 탁 풀어주시니까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과 주인으로 딱 자리 잡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자유, 나를 메고 있는 죄책감, 정죄감, 쓴뿌리, 그로부터 자유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시편 38편 전반부에서 이놈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1절부터 8절까지 점청법을 사용해가지고 점점 강도를 높게 더 높게, 죄가 이만큼 무서운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고 나머지는 제가 쭉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뭐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주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나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겁고 날카로운지 화살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무거운 짐처럼 나를 확 누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 죄악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상처에서 골마 터지는 악취가 나고 내 몸이 병들고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슬픔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무서운 줄 깨달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실 텐데,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나이다. 지금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딱 짓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 노리고 있다가 마치 여러분 큰 개가 말이죠, 개줄을 묶여 있는데 그 개줄 묶여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왕 하면서 달려들듯이 마귀가 나를 덥석물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해코지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악한 도모를 날마다 꾸미고 말이죠.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뻔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대응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버릇처럼 당하고만 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에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의 그 심각성을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솔직히 죄를 지었는데요, 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못 느껴봤는데요. 그런 분이 여러분 두 분 계실 줄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벌을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둔다. 히브리서는요 분명히 징계가 없으면,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오든지, 이러면 친구가 떠나가든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어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없이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때 우리는 더 슬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예방주사는요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징계 없이, 여러분 책망 없이, 채찍질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복음이요, 이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면 왜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징계가 오고 책망이 오고 또 뭐죠? 무거운 어떤 추가 꽉 나를 누르고 여러분 죄책감이 나의 화살을 찌르고 상처에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원수가 되고 마귀가 나를 막 해집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참 감사한 것이 구체적인 성경적인 회개가 뭔가 이것을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짧게 짧게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책망받기 싫어 징계받기 싫어 이런 뜻이 아니올지다. 오늘 1절 말씀의 원뜻은요 내 죄 지은 거 인정 내 잘못한 거 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노를 바라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주하듯이 때리지 마시고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아들 대접해 주십시오 딸 대접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1절에 여러분 원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여러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요 이 모든 것이 남의 탓, 환경 탓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질을 할 때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탓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아닙니다. 누구 죄?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또 보시면 내 죄악이 너의 죄야 나의 죄야 내 죄악이 내 죄악이에요. 여러분 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자 5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여러분 새 구절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라? 내 죄 때문에 내 우매한 까닭에 내 죄로 인하여 내 허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지만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든 같이 징계를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시편 39편은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봤습니다. 또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 아픈 거, 내 손해본 거, 내 억울한 거, 사람들이 날 배신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아파하면서 거기만 집중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이익 부당함, 억울함, 배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죄 때문에 억울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과 그 모든 주신 축복이 내 죄 때문에 단절되고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 죄를 통탄하는 죄에 대한 슬픔 이것이 우선이지 병 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단 회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제는 뭐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른 회개는 뭐죠? 하나 둘 셋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바랐사오니라고 한 단어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이 바랐사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바란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니래요. 말 그대로 원박이에요. 원박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용례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창궐하게 났는데 이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비그치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간절함이 있고 열망이 있고 원함이 있겠어요. 그때 비그치기를 기다린다. 방주 안에서 할 때 8장 12절 창세기 8장 12절

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은요, 삭개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약의 도둑놈, 사기꾼 야곱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런 놈들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는 구원 안 받을란다. 나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그런 놈들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난 천국 안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합니다. 그 미량에 나오는 여러분 유괴범 말이죠. 자기는 큰 맘 먹고 용서하러 갔는데 얼굴을 천사가 재가지고 나는 이미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보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보다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망? 주님,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 이 마음 드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얼굴 보고 싶은 거 드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떨림으로, 끌림으로, 울림으로, 어울림으로, 몸부림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삭개오의 사건과 연관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인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은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할렐루야. 여러분 은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요, 공통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두 돌판 던져가 새로 만들었죠. 여러분 만나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러분 불평불만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반영하다가 싹 났죠. 근데 여러분 그 물품이 은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덮고 여러분 시은자 멀시 시트, 예, 거기에 뭘 바르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여러분 모든 불순종과 죄악이 가리워지고 그 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능력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야곱 같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여러분 속인 것이 있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우글우글 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보혈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도둑놈, 아주 몹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축복하는 자였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 그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보혈을 통과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죄는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치게 되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축복하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를 관절히 가지고 논다,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 이것도 알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냥
묻혀져가지고 그냥 마냥

0: 묻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단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 그런 죄 지으면 됩니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죄 지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만조백관 앞에서 죄를 다 드러내는 바람에 다윗이 그때 완전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윗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가 여러분 다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지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이쪽 팔리면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왕도를 살겠어? 싶었지만 그때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돌탕이 나오죠? 돌탕? 돌탕이 누굽니까? 도란 탕자의 준말이 돌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말이죠.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신방 가보니까요. 연습을 되게 하더라고. 어떤 연습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만나면은 내가 요렇게 요거 내 파토리로 용서받아야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연습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입을 탁 막더니 와락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죠? 소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너 지금부터 죽든지 말든지 일주일 동안 금식이야. 너 마구간에서 자. 너 권장 열 때 맞아. 너 1년 동안 외출 금지야. 그러면 차라리 아이고 내가 이런 벌을 받고 끝나는구나 하면서 마음 편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네, 잔치를.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풍악 울리면서 막 잔치를 하는데 말이죠. 자,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다 오시오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왔어. 아니, 그 부잣집에 7순이요, 8순이요 그랬더니 몰라, 가보자 했더니요.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돌탕 귀향 기념잔치야. 돌탕 귀향 기념잔치. 그러니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제일 상석에 옷 잘 입혀가지고 하고 있네. 아니 이런 잔치도 다 있어?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그 아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상석에 있네. 옷 입고 저 맞네 저. 얼굴 시커먼 게 지금 맞네. 너 얼굴 좀 들어봐. 그냥 제가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허랑방탕했으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다시는 집 안 나가고 정신 좀 차려야 될 건데. 여러분 이것을 저희 버전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아버지 차라리 때리세요.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때리진 않고 잔치를 벌여줬단 말이죠. 잔치.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줬을까요? 수치심을 주려고? 여러분 공개망신시키려고? 아니에요. 죄를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길선주 목사는 아니지만 하디 선교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제 공개적인 죄를 한 3시간 정도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떼굴떼굴 뒹굴고 여러분 극적인 그런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특별한 감정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제 죄를 내놓고 제 잔치를 하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스르 빠져나가면서 어느 순간 나한테 자유함이 넘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 목장 식구들, 공동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빛 가운데 내 죄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나쁜 예습관을 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존귀하며 영화롭게 주님 이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7월 1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여름

꽃대학볕이 대지를 달구는 날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는다.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고 그 서늘한 품은 더 간절해진다. 생각해보면 그늘이란 말 속엔 누군가를 쉬게 하겠다는 착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제 몸을 아낌없이 펼쳐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라. 나무는 자신이 더울지언정 그 아래 찾아오는 지친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원한 바람과 휴식을 내어준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무 뜨겁고 팍팍하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 위에 가만히 드리워지는 그 그늘, 슬픔에 젖은 이에 그 눈물을 묵묵히 덮어주는 그늘,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뜨거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문득 내 삶을 돌아본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그늘을 빼앗아 오지는 않았는가? 문태준 시인의 그늘을 생각하며 에세이 중에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그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뜨겁고 팍팍한 소식이 많아요. 보니까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란과의 또 휴전이 무산되고 또 더 지금 치겠다고 하는 이 보도들이 나타나고 또 코스피가 또 폭락하고 뜨겁고 팍팍한 소식들이 가득한 아침이기에 이 착한 그늘이 더 이제 감동되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더 그늘이 되어준다면 이 폭염 같은 하루도 분명 서늘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성경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힘든 순간마다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 세상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제목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아침 일상에 큰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십자가 그늘이 어디인지 발견하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쉼을 누리며 오늘도 이 폭염 같은 우리의 그 뜨겁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시원한 그늘 아래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방송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우리의 욕심도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식혀주시죠. 말씀으로 식혀주시고, 야, 이거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를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십자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태준 시인의 그 그늘을 생각하며 그 일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 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사람, 또 여러분의 친구, 또 이웃, 교회 동료, 목사님, 사모님, 다 우리의 그늘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 아무리 이 세상에 팍팍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분명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묵히 그 그늘처럼 덮어주시는 여러분의 그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분 이상에게 이 말씀 링크 전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예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경자 김상혜님. 저는 오늘 오프닝 보면서 저도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세요? 잠시 후에 연주곡으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우리 주승철님, 황건탁님, 생명을 살리는 방송, 우리 조필영님, 십자가

김한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의 홍보대사 같은 분이세요. 올댓팀 찬송가만 부르는 우리 귀한 팀이죠. 올댓팀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하시죠.

와, 감미로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장선희님, 김정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사라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처음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사라님에게 저희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신앙 서적 선물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사라님 응원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 주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주곡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같이 하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말씀 암송도 도움이죠.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네, 정말 좋은 아침이고요. 요즘 뭐 또 장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0: 그렇죠.
1: 또 뜨거운 햇볕으로 또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예.
1: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두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근데 정말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또 아침에 이게 쿨하게 이게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좀 잘 챙기시고 조금 더 좀 잠도 푹 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잘 때 좀 예. 자주 깨잖아요. 더우니까.
0: 그렇죠.
1: 오늘 말씀 암송하셔서 깰 때마다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초복이 언제죠?
1: 제가
0: 네, 여기까지.
1: 예, 여기까지만.
0: 내일인가? 네, 모르겠네. 자, 지금
1: 먹어야겠네요.
0: 여러분 검색 네. 한번 해보세요.
1: 말씀도 먹고.
0: 초복은 도대체 네. 언제인가?
1: 네. 초복은
0: 중요합니다.
1: 도대체 초복. 언제인가?
0: 내일이네.
1: 내일이에요. 알고 계셨군요.
0: 자, 여러분 초복 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해드릴 거 없는데 그러나 오늘 이 우리 극동방송의 초복은 오늘로 합시다.
1: 할렐루야.
0: 예, 오늘 네. 여러분에게 말씀의
1: 양식을 먹는
0: 양식으로
1: 시간.
0: 오늘 초복 같은 그런 짱짱 성경 암송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같은 여러분이 초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곽민성, 송형석, 김청심, 정미경님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누가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우리 김영덕님도 좋습니다. 조재희, 박지혜, 박숙희, 곽민성,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김감초, 신통방통, 박지혜님. 예, 좋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 문자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지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귀한 사모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사모님 목소리 들으면
1: 네.
0: 이렇게 힘이 나죠?
1: 그러니까요. 초복을 능가하는 힘을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0: 사모님.
2: 네.
0: 사모님 만나면 힘이 나요.
2: 제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액기스인 영양분을 여러분에게 드려서이지 않을까라고.
0: 영양제를.
1: 정답입니다.
0: 영양제. 네. 간호사님처럼. 이렇게
1: 오늘 이렇게
0: 영양제 예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사모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 또 여러 우리 마음 속에서도 또 폭염 같은 그런 팍팍한 하루일 때 정말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도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무더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2: 그래서 이 시간 들어오셔야 되고 이 시간 함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지금 모여 주시기

0: 바랍니다.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은 매우 쉽습니다. 예정 PD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보기로 암송도 하시고 댓글로 따라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 사모님, 또 저희가 또 함께 할때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한 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여러분 달려가게 되실 거예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고임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께서 세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요.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암송이 가능합니다.
0: 좋아요.
2: 제가 1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두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1: 내가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눈을
1: 눈을
0: 들리라.
1: 들리라.
0: 나의
1: 나의
0: 도움이
1: 도움이
0: 어디서
1: 어디서
0: 올까?
1: 올까?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1: 내가
0: 산을
1: 산을
0: 향하여
1: 향하여
0: 눈을
1: 눈을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1: 도움이
0: 도움이
1: 어디서
0: 어디서 올까?
1: 올까?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 내가
0: 산을
1: 산을
0: 향하여
1: 향하여
0: 눈을
1: 눈을
0: 들리라.
1: 들리라.
0: 나의
1: 나의
0: 도움이
1: 도움이
0: 어디서
1: 어디서
0: 올까?
1: 올까?
0: 내가
1: 내가
0: 산을
1: 산을
0: 향하여
1: 향하여
0: 눈을
1: 눈을
0: 들리라.
1: 들리라.
0: 나의
1: 나의
0: 도움이
1: 도움이
0: 어디서
1: 어디서
0: 올까?
1: 올까?
0: 내가
1: 내가
0: 산을
1: 산을
0: 향하여
1: 향하여
0: 눈을
1: 눈을
0: 들리라.
1: 들리라.
0: 나의
1: 나의 도움이
0: 도움이 어디서
1: 어디서
0: 올까?
1: 올까?
2: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2: 나의 도움은
0: 도움은
2: 천지를
0: 천지를
2: 지으신
0: 지으신
2: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1: 나의
0: 나의 도움은
1: 도움은
0: 천지를
1: 천지를
0: 지으신
1: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1: 나의
0: 도움은
1: 도움은
0: 천지를
1: 천지를
0: 지으신
1: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1: 나의
0: 도움은
1: 도움은
0: 천지를
1: 천지를
0: 지으신
1: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에 이어서 같이 말씀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1: 내가
0: 산을
2: 산을
0: 향하여
2: 향하여
0: 눈을
2: 눈을
0: 들리라.
2: 들리라.
0: 나의
2: 나의
0: 도움이
2: 도움이
0: 어디서
2: 어디서
0: 올까?
2: 올까?
0: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0: 지으신
2: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2: 내가
0: 산을
2: 산을
0: 향하여
2: 향하여
0: 눈을
2: 눈을
0: 들리라.
2: 들리라.
0: 나의
2: 나의
0: 도움이
2: 도움이
0: 어디서
2: 어디서
0: 올까?
2: 올까?
0: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지으신
0: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박숙희님, 우리 장숙경님, 남한나님, 이연화 예수님 따라하고 있으시죠?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1: 내가
0: 산을
1: 산을
0: 향하여
1: 향하여
0: 눈을
1: 눈을
0: 들리라.
1: 들리라.
0: 나의
2: 나의
0: 도움이
1: 도움이
0: 어디서
1: 어디서
0: 올까?
1: 올까?
0: 나의
1: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0: 지으신
2: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2: 내가
0: 산을
2: 산을
0: 향하여
2: 향하여
0: 눈을
2: 눈을
0: 들리라.
2: 들리라.
0: 나의
2: 나의 도움이
0: 도움이 어디서
2: 어디서
0: 올까?
2: 올까?
0: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0: 지으신
2: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내가
2: 내가
0: 산을
2: 산을
0: 향하여
2: 향하여
0: 눈을
2: 눈을
0: 들리라.
2: 들리라.
0: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이
0: 어디서
2: 어디서 올까?
0: 올까? 나의
2: 나의
0: 도움은
2: 도움은
0: 천지를
2: 천지를
0: 지으신
2: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2: 여호와에게서로다.
0: 시편
2: 시편
0: 121편
2: 121편
0: 1절
2: 1절
0: 2절
2: 2절
0: 말씀.
2: 말씀. 아멘.
0: 아멘. 와, 좋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 사모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착 끊임없이 기억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고, 주위에 보니까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시편 121편이 단순히 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을 보며 풍경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정말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

0: 하고 어디에서든 예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산을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늘을 보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바다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러한 휴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복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지금 우리가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암송하니까요. 그냥 오늘 이 코너를 하니까 저도 암송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에게로부터
0: 아멘.
1: 온다라고 하는 뭐 단순하죠. 뭐 모르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이거. 그렇지만 오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예정 PD님.
0: 네, 오늘 그런 고백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예, 뭐. 느끼시는 분들만 느끼실 거예요. 이거 바빠가지고 어디 가시다가 아이고 암송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또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나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실 때마다 풍경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주님에게서로부터 오고,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폭염 같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힘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사모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더 암송해 볼까요?
0: 네,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조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시편 121편 1절 말씀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시작.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나의
1: 나의 도움이
0: 도움이
1: 어디서
0: 어디서
1: 올까?
0: 올까? 나의
1: 나의 도움은
0: 도움은
1: 천지를
0: 천지를 지으신
1: 지으신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0: 시편
1: 1절
0: 121편 1절
1: 2절 말씀.
0: 말씀. 아멘.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김석균 목사님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셨어요. 시편 121편인데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의 찬양과 함께 이 찬양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죠.
2: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따라했어요, 외웠어요라고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댓글창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따라했어요라고 지금 바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백은주님, 이종숙님, 조필영, 로즈킴7407님, 그리고 우리 한복추님도 박상서님도 오랜만에 참석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통닭 상품권을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와,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다섯 분 저희가 기분 좋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누구실지 미리 한번 추첨해 보죠.
2: 저는 적어놨는데요.
1: 예.
2: 예순희님이라고, 아까,
1: 예순희.
2: 네, 따라했어요. 라고, 예쁜 이모티콘이랑 함께 남겨주셨던 댓글을 제가 보고서는, 네, 아멘, 아멘, 따라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금도 많은 분들이
2: 네.
1: 따라하셨다. 이렇게 지금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2: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 저 아이디
2: 네.
1: 왔습니다.
2: 아이디 누군가요?
1: 고향

0: 회장이. 어 아주 뭐 네. 네, 뭐 없어요. 사연 따라 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1: 담백한 사연.
0: 고양이님 네. 저희가 응원의 선물 통닭 상품권 전해드릴게요.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연들 보고 있겠습니다.

0: 여러분에게 더 많은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오늘 암송할 수 있겠다. 예정 PD님 한 분이 연결됐다고요?
1: 네, 지금 한 멋진 장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김영훈 장로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장로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음소거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1: 네.
0: 자, 저희가 음소거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장모님, 저희 말씀은 좀 들리나요?
1: 마이크를, 해제를 눌러주시고.
0: 야, 네,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되겠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풀린 것 같습니다.
0: 네, 장모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뭔가 연결이 좀 예의치 않은데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장로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지금 나오고
1: 지금
0: 있는데요.
1: 화면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늠름한 장로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장로님 말씀을 한번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1: 네.
0: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이럴 땐 저희는 당황하지 않죠.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바로
1: 우리 한번 연결 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장로님 얼굴만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식구들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1: 장로님
0: 연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2: 반갑습니다.
0: 아, 할렐루야.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야. 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네.
0: 야, 장모님, 우리 극동방송 네. 가족들에게 좀 이 더위 좀 잘 이겨내시라고 축복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국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여름이 많이 무덥다 하는데 여름 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0: 이야.
1: 장로님 음성을 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0: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1: 그렇죠.
0: 우리 장로님 이거 지금 대한뉴스에서 좀 들었던 목소리거든요. 우리 예전에 막 아나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2: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0: 원래 음성이 좋으신 것으로. 네.
1: 천산 중앙교회를 섬기시는데요.
2: 네네.
1: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2: 교회는 부천 내동에 있는 그 천산 중앙교회입니다.
1: 예.
2: 우리 천산 중앙교회는 1976년 10월 3일 설립해서 지금 현재 50주년입니다.
0: 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1: 그러면 천산 중앙교회 우리 김영훈 장로님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2: 네네.
1: 그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이시니까.
2: 아, 우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2: 일대 대통령인 일대인 그 조원영 목사님께서는 참 인자하시고 참 교회를 설립해놓고 많은 그 교인들을 부흥시켜놓고 곧 2대째 이제 우리 박재덕 목사님이 예. 부임하셨는데
0: 예.
2: 우리 박재덕 목사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인성이 있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1: 네.
2: 그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기도로 키워가는 영적 기도자이십니다.
1: 와, 박수 한번 제가 합시다. 박수.
0: 와, 지금 일대 부임하신 목사님들을 다 꿰고 계세요.
1: 지금 우리 김영훈 장로님의 마음속에서는
0: 네.
1: 일대 목사님이 대통령 목사님으로
0: 뭔가 순간 대통령이 다니셨다는 건 줄 알고.
1: 아니 근데 또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거의 또 그 일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목소리였어요.
2: 아이고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참 좋고요. 오늘 네. 이 낭낭한 목소리로 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자신 있으십니까?
2: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성우 목소리 같으세요. 자 우리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1: 아멘.
0: 아멘.
1: 와. 야, 우리 장로님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오셔서 좀 한번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댓글 남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로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우리의 네네. 도움이 진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있다. 장로님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 맞습니까, 장모님?
2: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까지 그 모태 신앙인데
1: 예.
2: 현재까지 지내면서 사실 모태 신앙이 참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데 그 열정이 조금 식어가는 그런 있지만 요즘 와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우리들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장로님 정말 그러면 인생에 좀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좀 그때 도움을 느끼셨던 적,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셨던 적.
2: 아 힘들었던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저희가 한 번은 그 제가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이야,
0: 아멘, 아멘.
1: 또 담담하게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신다.
0: 네.
1: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장모님?
2: 네, 네, 네.
1: 정말로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2: 네.
1: 주위에서 세상의 뉴스는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하다고 정말로 막 계속
0: 맞아요,
1: 질문하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정말 하나님의 네.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모님.
2: 네네네.
1: 야, 장모님
2: 우리가 그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0: 뭔가 장로님께서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신 후에 담담하게 고백하시는 거라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1: 야, 좋아요.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세요, 장로님?
2: 마음이 편안해지고 듣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 저는 출퇴근할 때 차를 타면 항상 극동방송이 맞춰져 있어서 항상 듣고 다닙니다.
1: 와. 어느 정도 얼마나 그동안 들으셨어요? 몇 년 정도?
2: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0: 그냥 인생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 네. 아, 좋습니다.
0: 찐 애청자십니다.
1: 이런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장로님, 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로님께 기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삶이 좀 팍팍해서 또 삶의 폭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좀 가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멋진 목소리로 한번 짧은 1분 정도, 1, 2분 정도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정 PD님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이야, 네. 좋아요. 지금 우리 김선혜님도 좋고요. 자, 장로님 제가 이렇게 불쑥 요청드려 죄송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2: 네네네.
1: 좋습니다.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 아멘.
2: 방송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아멘, 삶에도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우리 PD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얼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PD님들 다 되게 도와주셨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 극동방송 위에 주님의 축복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세계 만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복음으로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 또 성장하여서 이 어려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아멘.
1: 오늘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 이렇게 좀 불쑥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귀한 장로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의 아버님처럼, 우리의 큰아버지 삼촌처럼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요, 장로님?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아, 제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가는데 그 첫째 그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의 그 94세이신데 천국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예,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를, 참, 주님의 복음의 그 자녀를 만나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되기를 원하며, 또한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지금 그 현재, 사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혼할, 좋습니다, 때까지, 예, 예, 잘 지켜서 복음에 잘 전하는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네, 네, 짧게 더 얘기 나누고요. 자, 네, 오늘 여러분 승리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한 어머니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자 어머니는 딸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은 더 악화될 뿐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고을을 다녀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지르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함으로 결국은 응답받아 고침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곳이므로 유대인들이 가기조차 꺼리는 지방입니다. 거기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체면도 손가락질도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며 간구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귀찮게 굴며 따라오니 예수님 야단을 쳐서 돌려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여인의 기도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내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응답을 받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시험을 참고 믿음이 클 때까지 연단하셨고 그녀는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방해와 주님이 거절하고 모욕했을 때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면 그 여인은 딸 때문에 길고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왜 포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분이겠습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0: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

취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9-9000번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씨름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경기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까지 위골됐습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믿음이 바로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볼게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참 잔인한 거절 같은 그런 말씀에도 그녀는 절대 돌아서지 않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늦어질 때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도 그래도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특별 코너 찬양 예보. 자, 무더워지는 시기를 맞아서

0: 이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찬양 예보. 이 시간 찬양의 예보를 전해주는 캐스터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장혜윤 캐스터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캐스터 장혜윤 인사드립니다.
0: 야, 언제 들어도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1: 아유, 영광입니다.
0: 아니, 지난주에 우리 첫 방송 같이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주변에서 좀 반응 어떻던가요?
1: 아, 다들 언제 캐스터로 데뷔를 했냐고 난리를 합니다.
0: 아, 진짜?
1: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캐스터가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약간 그거 있어.
1: 그쵸?
0: 성격이 워낙 밝아서.
1: 맞습니다.
0: 아, 근데 그 매력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1: 네.
0: 진짜 약간 혜윤 씨의 어떤 밝음이 웬만한 기상 캐스터들을 잘 못 따라오겠다 싶을 만큼
1: 정말요?
0: 그런 게 있어요.
1: 너무 영광입니다.
0: 맞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했고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네. 우리 혜윤 캐스터가 이제 소망의 기도를 화요일 목요일도 진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원래 그냥 음성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차분해서 잘 몰랐는데
1: 네.
0: 막상 보니까 너무 밝다고.
1: 저의 또 이렇게 반전 네.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러니까.
1: 네, 사실 저는 캐스터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음성이 워낙에 예뻐서 아나운서가 훨씬 잘 어울린다. 네.
1: 감사합니다. 제가 둘 다 다 잘해볼 수 있도록 네, 둘 다 섭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재능 많고 목소리 예쁜 우리 장혜윤 캐스터를 모시고 이 7월 한 달 동안에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찬양 예보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앞으로 7월 한 달 동안 제가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요. 찬양 예보.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제가 찬양을 예보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연도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토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또 사연을 혹시 몰라서 항상 매주 준비하긴 합니다만
1: 네.
0: 만약에 그날그날 주시는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에 걸맞는 찬양도 추천을 해주시죠.
1: 아, 맞습니다.
0: 네.
1: 그 사연에 딱 맞는 아주 적합한 찬양을 제가 예보해 드릴 테니까요.
0: 네.
1: 많이 보내주세요.
0: 맞습니다. 자, 샵3927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직접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연이 좀 길어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샵3927번으로 사연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사연 접수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을 또 저희가 만나보게 될지 참 궁금한데
1: 네.
0: 우선은 찬양한 곡 먼저 듣고 네, 사연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 지도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해도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억지로 끌고 가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하나님, 오늘은 이 신발이 대신 예배에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조금 우습기도 했지만 그날부터 저는 주일마다 남편의 구두를 작은 가방에 담아서 교회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조용히 신발을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이 자리에 꼭 앉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기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화제를 돌리곤 했죠. 그래도 저는 신발을 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났고요. 어느 날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저녁,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일 교회 가지? 데려다 줄까?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신발을 신은 남편이 제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곧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식사 기도도 어색하지만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발걸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0: 자, 찬양예보 오늘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날씨로 따지자면, 뭐, 구름이 좀 많이 끼었지만, 해가 차차 비추고 있는 날씨? 뭐, 이렇게
1: 네.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1: 들어본 것 같습니다.
0: 그 목사님 되게
1: 네.
0: 유명하세요. 네. 그분이 원래 MBC 기자 출신이었나?
1: 정말요?
0: 네,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의 사모님께서
1: 네.
0: 이제 좀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 그분은 원래 안 믿던 분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그
1: 와,
0: 기자분이.
1: 처음 알았어요.
0: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는 절대 막 나는 교회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약간 아내를 보면서도
1: 네.
0: 당신이 이상한 집단에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대요.
1: 그렇구나.
0: 근데 그
1: 네.
0: 아내분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 사모님이 실제로
1: 네.
0: 구두를 들고 다니면서, 그분의
1: 진짜요?
0: 구두를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고,
1: 네.
0: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이제 그
1: 네.
0: 남편이, 그 목사님, 당시에는 기자였지만,
1: 네.
0: 네, 그분이, 이제 아내가 아무래도 좀 광신도 집단에 빠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 네.
0: 내가 가서 구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니까 또 얼마나
1: 그쵸.
0: 이 사명의식에 정말 활활 불타오르겠어요.
1: 네.
0: 잠입 그거를 한 거지.
1: 이야,
0: 취재를 한 거지.
1: 엄청난 사랑이신데요?
0: 가서 내가 내
1: 네.
0: 아내를 구해오겠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1: 네.
0: 잠입수사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1: 네네.
0: 가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 거기서 예수님과 만난, 하, 정말.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듭나게 됐고, 신학을 선택해서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실제로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안 믿다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1: 네.
0: 목사님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1: 혹시 이
0: 네.
1: 사연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0: 아니에요. 전 사모님과 서로 알지 못합니다. 네.
1: 그렇군요.
0: 서로
1: 네.
0: 살면서 마주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1: 네.
0: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1: 네.
0: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서
1: 그쵸.
0: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뭐 신발도 가져가서 품고 기도하고,
1: 네.
0: 또 어떤 자녀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1: 네.
0: 자녀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들고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1: 얼마나
0: 하더라고요.
1: 간절할까요?
0: 그니까.
1: 네.
0: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혜연캐스터는 좀 어땠는지. 네.
1: 네, 저도 이제 8년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남편을
0: 그니까.
1: 기도해 오신 거잖아요. 이 사연을 쭉 보면서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또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가사가
0: 아멘.
1: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도 남편의 삶도 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린 사연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예보가, 찬양 예보가 있었습니다.
0: 오,
1: 네.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오늘 그럼 찬양을 또
1: 네.
0: 선곡을 해서 와주셨을 텐데,
1: 맞습니다.
0: 아까 앞에서 살짝 그 언급해주신 그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찬양인가요?
1: 정답입니다.
0: 아, 제목
1: 맞습니다.
0: 말씀해 주시죠.
1: 네, 제가 오늘 드릴 찬양 예보는요,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0: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삶은
1: 네.
0: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1: 너무
0: 네,
1: 좋죠.
0: 들으면 울것 같은데.
1: 네.
0: 아무튼,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1: 네.
0: 이 찬양을 좀 선곡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나요?
1: 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안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이제 긴 세월을 산건 아니지만,
0: 네.
1: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힘을 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막아지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보면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0: 아멘.
1: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그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더 묵상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사연자분께 꼭이 예보를 드리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1: 네.
0: 제가 이제 그 해운캐스터

0: 한 가지 부탁한 게 성경 말씀을 통한 위로도 함께 전해줬으면 좋겠다.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어떤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요?
1: 오늘 이제 사연을 쭉 보면서 우리 사연자분이 품에 구두를 꼭 품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0: 네.
1: 그 구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연자분의 계획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떠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계획, 남편이 교회에 오게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라고 느껴졌어요.
0: 그쵸.
1: 네, 그렇다 보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0: 아멘.
1: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구두를 신고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네,
0: 아멘.
1: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참, 들으면서도 참 울컥하네요. 우리가 참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1: 네.
0: 뭐, 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바람들이 많죠. 네.
1: 그쵸.
0: 근데
1: 네.
0: 결국엔 그 모든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 아멘.
0: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1: 네.
0: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1: 아멘.
0: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늘 혜윤 캐스터가 선곡해준 찬양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김명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0: 네, 내 삶은 주의 것 김명선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이 8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이 남편분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발을 품에 품고 교회 나가셨던 우리 사연자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양해보 우리 혜윤 캐스터와 함께 했는데 아, 박수 쳐주고 싶네요.
1: 야, 삼곡이
0: 너무 좋죠.
1: 네,
0: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성경 말씀도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전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전해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어떤 성경이었죠?
1: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0: 네.
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이렇게 찬양예보 함께 했는데요. 우리 혜윤캐스터 오늘 두 번째로 함께 했어요. 그렇죠?
1: 네.
0: 네. 함께 하시면서 좀 어땠는지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이렇게 캐스터로서 괜찮은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쁨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토요일 오후 5시에 찬양예보라는 30분 찬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벌써 지난주에 한번 시작이 됐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미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0: 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당장 토요일 5시에 주파수를 107.3으로 맞추시고 들어주셔야겠죠.
1: 사연도 보내주세요.
0: 맞아요.

0: 네.
1: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혜윤 캐스터가 똑같이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이 찬양을 선곡해서 은혜도 전해드리고
0: 네.
1: 또 되게 특이한 코너가 하나 있던데
0: 맞습니다.
1: 감사 레이더였나요?
0: 감사 관측소라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1: 그렇구나.
0: 네.
1: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0: 들으셨군요.
1: 네, 그럼요. 안 들으면 안 되지.
0: 네.
1: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소한 그런 감사지만
0: 네.
1: 우리가 그런 소소한 감사를 잘 못 챙기고 산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근데 이 찬양 예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0: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1: 아멘.
0: 그런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PD님도 추천하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혜윤 캐스터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찬양예보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 장혜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캐스터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